조소 생산에 전력으로 호황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 시청하시겠습니다. 9월 9일 주당이 부석이며 주당이 교육사업위원회 서기, 시당이 서기인 림서림이 훈천시 제1고급 중학교, 훈천시 제5 소학교에 심입해 위문 활동을 전개해 전시 교사와 교육사업일꾼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그는 습금형 청소기 교육에 관한 중요 논술을 깊이게 학습 관찰하고 성조의 포치 요구에 따라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며 교육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해 인민이 만족해 하는 교육을 힘써 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교육은 가장 큰 민생 공정, 민심 공정입니다. 덕을 쌓고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시달하고 습금형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혼을 주조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교육 교수의 전과정 각 방면에 관철시켜 광범한 청소년 학생들의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품덕 수양을 강화하도록 인도하고 덕지 재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교육 교수의 질을 제고하고 교수 방식과 방법을 적극 모색 혁신하며 수업 설계를 갈증 최적화하고 방과 후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며 의무 교육 단계의 학교 간 차이를 단호히 소멸하고 교육의 량질과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원 대우를 관심하고 사랑하며 정성껏 교원 사업 생활 중에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기풍을 부단히 고양해 광범한 교원들이 교단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인재를 광범위하게 육성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교정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소방, 교통 등 분야의 안전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교정음식 질을 갈증 제거하고 교정 안전 방어선을 절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관아비, 리위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42번째 교사절을 맞이해 9월 8일 훈춘시당이 부석이며 시장대리 박철만이 부분적 학교에 심입해 일선 교원들을 위문하고 시당이 시정부를 대표해 전시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 교육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훈춘시 제4중학교,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훈춘시 제1고급 중학교 등지에서 학교 교정 환경, 교수 시설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각 학교의 학교 운영 규모, 교사 역량, 과정 전개와 인재 육성 성과 등에 대해 상세히 요했습니다. 박철만은 일선 교원 대표들과 교류하며 교육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선진적인 교육 리념을 흡수 참고하며 학교 간 교류와 동종 업계 간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협력해 함께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하는 탄탄한 능력을 연마해 전시 교육 교수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도록 경려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육 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총괄적으로 도시 향진, 학교 간 교육 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교육 발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량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덕 사품 건설을 절실히 틀어지고 사덕 육성, 평가, 감독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며 광범한 교원들이 자신의 품성과 덕을 닦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이끌어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문화를 숭상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량환 풍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 교수 모집을 혁신하고 교수 교류와 연구 토론을 심화하며 청소년 성장 교율과 개인적 차이에 립각해 학생의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정밀하게 인재를 육성하며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욱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교사를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학문을 숭상하고 배움을 중시하는 농한 사회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광범한 교육 종사자들이 교육과 인재 육성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인재를 육성하는 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지도록 격려하고자 9월 10일 훈춘시에서는 교육과 정신 대대적으로 발양,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와 함께 구축 42번째 교사절 경축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시 교육 개통의 우수 교사, 반주임과 선진 교육 집단을 집중 표창했으며 사덕 본보기를 세워 전체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사랑과 헌신,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일하는 열정을 갈증 불러일으켜 광범한 교육 종사자들의 직업 영예감, 소속감과 사명감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이어 다채로운 문예 회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절목 경식은 풍부하고 다양했으며 주제가 뚜렷하고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대합창 헌신, 가무극, 무형문화유산의 빛나는 향연 등화 종화, 민족무용, 현운 아리랑 등 절목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생들은 포만된 열정, 뛰어난 공연으로 스승의 장인 정신과 청춘 담당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겁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훈천시에서는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질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9대 중점 교육 기초시설 사업을 실시해 학교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량질의 학위 수를 끊임없이 늘렸는데 선으로 전국 중소학교 과학교육 실험고, 전국 첫진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 실험고, 전국 규모화 학부모 학교 실천 활동 실험고, 길림성 첫진 인공지능 교육 교수 개혁 시험고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멜 요구르트 해민 프로젝트, 교육 그룹화 학교 운영, 인공지능과 과당 교수 융합 등 조치가 착지 효과를 거뒀으며 학전 3년 무료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연장 봉사 플러스 방학 위탁 관리로 군중들의 자녀 통학 고충을 해소하고 인재 양성 환경은 계속 최적화되고 교육 수업의 질이 안정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농업 생산 보장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농기계 작업 안전 우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며 가을거지 량곡을 한 알도 남김없이 수확되도록 확보하고자 연일 훈천시 각 향진에서는 농업 시간을 서둘러 틀어지고 농가가 농기계 점검 수리, 정비 조정 등 사업을 전개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추수 생산을 전력으로 지지했습니다. 훈주시 반석진 남진냉촌의 한 량곡 생산 기지에서 량곡 재배 대호 장백발이 농가들과 함께 질소 정밀하게 농기계 점검 보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집 연합 수확기를 자세히 검사하고 기계 체내에 남아있는 잔모를 제거하며 기계 구동 시스템, 유로 전기 회로 등 관건 부위를 일일이 조사하고 로화 마모 부품에 대해 제때 보수 교체하며 농기계를 최적의 운행 상태로 조정하여 추수 작업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천시 마천자양 종합봉사중심 작업일구는 일선의 농기계 주차 장소, 논밭에 진입해 현장에서 농기계 운전사를 협조하여 기구 점검 수리, 고장 원인 조사 등 작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할 구역의 토양 수분 상황과 벼의 성장세를 결부하여 추수 작업 시기 미리 계획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추수의 고효율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학교에 복귀하고 교정에 사람들이 밀집함에 따라 각종 전염병의 전파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광범한 사생들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훈천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개학철 전염병 예방보호 제시를 발표하고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학적인 예방보호 지식을 익혀 교정의 건강안전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개학 후 교정 인원이 밀집하고 접촉이 빈번해 호흡기 및 소화기 전염병의 전파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병 통제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학교 방역에서 위험 제로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은 여러 단계 조치를 시달해 병원체의 전파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실내 환기는 방역의 관건으로서 교실 숙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기해야 하며 아침에 한 번만 환기해서는 안 되고 휴식 시간에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아가 활동하도록 권장해 실내 병균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학생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불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픈 상태로 학교에 복귀해서는 절대 안 되며 상황에 따라 규정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손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식사 전과 배변 후 야외 활동, 기침을 하거나 코를 분 후에는 제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이 더럽거나 학교에서 설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흐르는 물과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어야 합니다. 동시에 노로바이커스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성 위장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이 구토했을 경우 전문 인원이 소독 방역을 실시해야 하고 환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 방학 후 귀가한 뒤 원인을 알수 없는 불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료를 받을 때 려행 이력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여름 말과 초가을에는 고이물을 제거하고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질병예방통제부문에서는 학교 방역에 조력하고자 예방접종, 환기, 손위생, 식생활, 모기 방지, 보고 등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평주당이부속이며주당이교육사업위원회서기시당이서긴림소림혼천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교사절위문활동을전개해전시교사와교육사업일꾼들에게명절의축복과진심어린문화를전했습니다혼천시에서교육과정신대대적으로발양교사를존중하고교육을중시하는풍조함께구축42번째교사절경축활동을거행했습니다혼천시각향진에서는농사철을서둘러다잡고농가가농기계점검수리정비조정등사업을전개하도록적극인도함으로써초소생산에전력으로호황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9월9일주당이부속이며주당이교육사업위원회서기시당이서기인림소림이혼천시제1고급중학교혼천시제5소학교에심입해위문활동을전개해전시교사와교육사업일꾼들에게명절의축복과진심어린문화를전했습니다그는습금형청소기교육에관한중요론述을깊게학습관찰하고성조의포치요구에따라교육우선발전전략을견지하며교육투입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교육자원배치를최적화해인민이만족해하는교육을힘써잘운영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교육은가장큰민생공정민심공정입니다덕을쌓고인재를육성하는근본임무를시달하고습금형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혼을주소하며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교육교수의전과정각방면에관철시켜광범한청소년학생들의애국심을깊이뿌리내리고품덕수양을강화하도록인도하고덕지재미로가전면적으로발전하는사회주의건설자와후계자를힘써육성해야합니다교육교수의질을제고하고교수방식과방법을적극모색혁신하며수업설계를갈증최적화하고방과후봉사공급을풍부히하며의무교육단계의학교간차이를단호히소멸하고교육의량질과균형발전을추진해야합니다교원대우를관심하고사랑하며정성껏교원사업생활중에실제어려움을해결하고교원의권익을충분히보장하며스승을존경하고교육을중시하는사회기풍을부단히고양해광범한교원들이교단에서부지런히일하고인재를광범위하게육성하도록격려해야합니다시시각각교정안전단계를바싹조이고소방교통등분야의안전책임을단단히다지며교정음식질을갈증제거하고교정안전방어선을절실히구축해야합니다관아비리위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42번째교사절을맞이해9월8일혼천시당이부속이며시장대리박철만이부분적학교에심입해일선교원들을위문하고시당이시정부를대표해전시교육종사자들에게명절의축복과진심어린문안을전했습니다그는또교육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박철만은선으로혼천시제4중학교혼천시제1실험소학교혼천시제1고급중학교등지에서학교교정환경교수시설을현지에서살펴보고각학교의학교운영규모교사역량과정전개와인재육성성과등에대해상세요했습니다박철만은일선교원대표들과교류하며교육종사자들에게교육과정신을대대적으로발양하고선진적인교육리념을흡수참고하며학교간교류와동종업계간상호학습을심하고서로의장점을취하고부족한점을보완하며협력해함께발전하고지속적으로교수업무능력을향상시키며가르치고인재를육성하는탄탄한능력을연마해전시교육교수의질적향상과승격을추진하도록경려했습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교육자원배치를지속적으로최적화하고총괄적으로도시향진학교간교육자원을균형적으로배치해교육발전에부족한부분을보완함으로써더많은학생들이량질의교육자원을공유하도록해야합니다사덕사품건설을절실히틀어지고사덕육성평가감독기제를건립건전히하며광범한교원들이자신의품성과덕을닦고교육에전념하도록이끌어교원을존중하고교육을중시하며문화를숭상하고학문을중시하는량환풍조를조성해야합니다교육교수모식을혁신하고교수교류와연구토론을심화하며청소년성장교율과개인적차이에립각해학생의적성에따라가르치고정밀하게인재를육성하며전면적인발전을위한교육체계를구축해덕지재미로가전면적으로발전한사회주의건설자와후계자를더욱많이양성해야합니다 교사를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학문을 숭상하고 배움을 중시하는 농안 사회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광범한 교육 종사자들이 교육과 인재 육성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인재를 육성하는 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지도록 격려하고자 9월 10일 훈천시에서는 교육과 정신 대대적으로 발양,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와 함께 구축 42번째 교사절 경축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시 교육 개통의 우수 교사 반주임과 선진 교육 집단을 집중 표창했으며 사덕 본보기를 세워 전체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사랑과 헌신,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일하는 열정을 갈증 불러일으켜 광범한 교육 종사자들의 직업 영예감, 소속감과 사명감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이어 다채로운 문예 회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절목 형식은 풍부하고 다양했으며 주제가 뚜렷하고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대합창 헌신, 가무극 무형문화유산의 빛나는 향연 등화 종화, 민족무용 현운 아리랑 등 절목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생들은 포만된 열정, 뛰어난 공연으로 스승의 장인 정신과 청춘 담당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겁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훈천시에서는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질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9대 중점 교육 기초시설 사업을 실시해 학교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량질의 학위 수를 끊임없이 늘렸는데 선으로 전국 중소학교 과학교육 실험고, 전국 첫진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 실험고, 전국 규모화 학부모 학교 실천 활동 실험고, 길림성 첫진 인공지능 교육 교수 개혁 시험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매일 요구르트 해민 프로젝트, 교육 그룹화 학교 운영, 인공지능과 과당 교수 융합 등 조치가 착지 효과를 거뒀으며 학전 3년 무료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연장 봉사 플러스 방학 위탁 관리로 군중들의 자녀 통학 고충을 해소하고 인재 양성 환경은 계속 최적화되고 교육 수업의 질이 안정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농업 생산 보장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농기계 작업 안전 우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며 가을거지 량곡을 한 알도 남김없이 수확되도록 확보하고자 연일 훈초시 각 향진에서는 농업 시간을 서둘러 틀어지고 농가가 농기계 점검 수리, 정비 조정 등 사업을 전개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추수 생산을 전력으로 지지했습니다. 훈주시 반석진 남진맹촌의 한 량곡 생산 기지에서 량곡 재배 대호 장백발이 농가들과 함께 질소 정밀하게 농기계 점검 보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집 연합 수확기를 자세히 검사하고 기계 체내에 남아있는 잔물을 제거하며 기계 구동 시스템, 유로 전기 회로 등 관건 부위를 일일이 조사하고 로화 마모 부품에 대해 제때 보수 교체하며 농기계를 최적의 운행 상태로 조정하여 추수 작업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천시 마천자양 종합봉사중심 작업 일구는 일선의 농기계 주차 장소, 논밭에 진입해 현장에서 농기계 운전사를 협조하여 기구 점검 수리, 고장 원인 조사 등 작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할 구역의 토양 수분 상황과 벼의 성장세를 결부하여 추수 작업 시기 미리 계획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추수의 고효율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학교에 복귀하고 교정에 사람들이 밀집함에 따라 각종 전염병의 전파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광범한 사생들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훈천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개학철 전염병 예방보호 제시를 발표하고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학적인 예방보호 지식을 익혀 교정의 건강안전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개학 후 교정 인원이 밀집하고 접촉이 빈번해 호흡기 및 소화기 전염병의 전파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병통제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학교 방역에서 위험 제로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은 여러 단계 조치를 시달해 병원체의 전파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실내 환기는 방역의 관건으로서 교실 숙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기해야 하며 아침에 한 번만 환기해서는 안 되고 휴식 시간에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아가 활동하도록 권장해 실내 병균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학생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불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픈 상태로 학교에 복귀해서는 절대 안 되며 상황에 따라 규정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손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식사 전과 배변 후 야외 활동, 기침을 하거나 코를 분 후에는 제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이 더럽거나 학교에서 설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흐르는 물과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어야 합니다. 동시에 노로바이커스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성 위장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이 구토했을 경우 전문 인원이 소독 방역을 실시해야 하고 환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 방학 후 귀가한 뒤 원인을 알수 없는 불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료를 받을 때 여행 이력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여름 말과 초가을에는 고이물을 제거하고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질병예방 통제 부문에서는 학교 방역에 조력하고자 예방접종, 환기, 손위생, 식생활, 모기 방지, 보고 등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간결하고 실속 있게 학습 점검 개조 재반 임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정확한 지적관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인식되고 문제 점검과 개선 사업이 실효를 거뒀으며 당성 수양이 단련되고 정치 행위가 지속적으로 규범화됐으며 대국 봉사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학습 교양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예상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전주가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금형 정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좌 및 성당의 결책과 포치를 참잡게 실행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끊임없이 다지고 확대하며 지종 분발하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정확한 지적관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직책을 이행하여 진정으로 인민 위에 지적을 내고 실천으로 지적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헌을 주저하고 근본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습금형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명헌을 주저하며 습금형 당 건설 사상과 습금형 정서기의 당의 자기 혁명에 관한 종료 사상,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종료 론술, 당 작품 건설에 관한 종료 론술 등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핵심 요의, 정신 실질,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파악하며 사상의 정 스위치를 끊임없이 조이고 가치의 정좌표를 정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한 당성을 단련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당성 높이에서 격차를 점검하고 근원을 깊이 파악하며 입당한 목적은 무엇인가, 관직에 선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자주 생각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공산당원의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덕성을 길러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를 밝히며 덕을 갖추고 자중하며 사소한 일에서 자기 단속을 강화하고 조금씩 자기를 발전시키며 고상한 정조를 추구하고 저속한 취미를 멀리하며 불량한 기풍을 저지하여 정직하고 너그럽고 소박한 관덕과 인품으로 인심을 얻고 힘을 모아 사업을 이뤄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상에 융합하고 평상시에 들어지는 것을 견지하며 지적관 편차 문제를 점검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징후성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율 검사위원회 감독 검사 순시순찰 심계 감독 재무 감독 통계 감독 등에서 반영된 문제와 결과하고 독촉 점검 조사 연구 대중 반영 등 경로를 잘 활용하여 징후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일찍 파악하고 작을 때 바로잡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축적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기간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상황이 복잡하고 관련 범위가 넓은 난점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을 강화하고 힘을 합쳐 난관을 돌파하며 이미 개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때 되돌아보기를 전개하여 개선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점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새 관리가 기존 현안을 처리하지 않은 문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급 지도 간부들이 단지 유휴 자원, 미완성 대상, 신소 누적 사건 등 중점 난점 문제를 주시하도록 교양 인도하며 류형별로 대책을 세우고 목표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실제 성과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대중이 체감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상시와 장기 효과를 견지하며 장기 효과 기제를 구축 보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도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중에 성숙한 경험과 효과적인 조치를 총화하고 제도의 단점과 기제의 허점을 정리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유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하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은 폐지하여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틀을 구축함으로써 지적관 편차를 시정하는 사업이 따를 규칙과 의거할 근거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 상황을 간부 감독 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 일상 관리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권력 운행의 핵심 고리를 주시하고 간부들의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경시하며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고 장기적 발전을 경시하며 명시적 성과를 중시하고 잠재적 성과를 경시하는 등 문제를 제때 발견 시정하며 제때에 귀띔하는 방식으로 편향을 바로잡아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심사 평가하고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관 수리 및 실천 상황을 각급 순시 성과 심사 평가

있으니까 직무 보고와 정륜 보고 등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지속관이 올바르고 금연하기 직책을 수행하며 실속 있게 책임지는 간부는 선진 우수 선발과 승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일을 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일하고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제때 면담으로 일깨우고 통보 비판하여 실천과 실적을 중시하는 뚜렷한 인재 선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주당위 당건설 사업 지도서서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마야 친노에진 관광 종합체는 혼춘 하상 비내 관광 휴양구 두개 구역 중 하나로 주요하게 비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주립경 종합 봉사 중심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게 되는데 완공 후에는 혼춘 경신 관광 휴양 소진과 련동 운영해 중로 양국의 관광객을 서로 유치하고 쌍 방향으로 유동할 수 있게 됩니다. 중로 두 나라는 산수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며 시련을 거치며 단련된 진심 어린 친구입니다. 그늘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하에 양측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끊임없이 심화되고 경제협력 왕래는 계속 활발해지며 인문 교류는 날로 긴밀해지고 각 분야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면서 중로 관계는 더욱 활기차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기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시종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비내 변강구와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종로 지방 실무 협력의 상징적인 대상이자 길림성이 구축하는 중점 다국 문화 관광 대상인 이 사업은 마야 친노에진 관광 종합체의 착공 건설과 함께 두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련동 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다국 관광 통로를 갈증 원활하게 하고 연변의 다국 관광 명한장을 더욱 빛나게 하며 통로 우세를 발전 우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종로 변강 지역 경제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며 양국의 많은 민중에게 혜택을 주어 새시대 종로 지방 우호 협력이 끊임없이 문화 관광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번 양성은 구급 기능을 배워 종업원의 평안 수호를 주제로 상가 슈퍼마켓, 풍경구, 공안, 대중교통, 교사, 물업, 공광업, 건축 등 공공장소, 고위험 업종, 기층일선 사업일구 및 전시 각 단위 전체 재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양성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양성은 실제 응급 구조 상황을 긴밀히 둘러싸고 이론 설명 플러스 실제 조작 훈련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성 강사가 현장에서 완전한 구조 과정을 시범하고 일상에서 틀리기 쉬운 환자를 하나하나 지도하고 지정해줬습니다. 양성에 참가한 종업원들은 한 사람씩 직접 조작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해 일선 종업원들의 돌발 사건 응급 처리와 자아구조 상호 구조 능력을 절실히 제고하고 종업원들의 과학적인 구급, 규범적인 구조의 안전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양견 관리조례 의거에 훈초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대대는 양견 관리를 한층 더 규범하고 양견 등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가구당 한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맹견, 큰 개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여 한 마리 개한개 증소, 증소 소지 후 양견을 실현했습니다. 또 평민 봉사 수준을 제고하고도 도시관리 부문에서는 온 오프라인 이중 경로 처리 모식을 개통했는데 진정으로 하루 만에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명하게 개를 기르는 것은 자기 절제에서 시작하고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훈천시는 문명 양견 전문 정돈과 선전 인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편리한 봉사로 법에 의한 양견의 전면적인 보급을 추진하며 규범적인 관리로 무명한 양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여 사소한 무명 행위가 도시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가 매력적인 훈천의 가장 따뜻한 문명적 바탕으로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비 현장에서 사회구역 사업일꾼과 책임단위 자원봉사자들은 붉은 조끼를 입고 제초기계, 낫, 쇠갈퀴 등 공구를 손에 쥐고 녹화돼 집 앞뒤 및 각종 위생 사각지대 잡초를 전면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모두가 분업 협력하고 호흡을 맞춰 정리 범위에 맹점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 운반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작업에 뒤따르게 함으로써 제거된 잡초를 제거 즉시 운반해 2차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리가 요즘 들어 일교차에 주의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얘기 자주 해왔었는데요. 하늘이 맑은 날은 낮 동안 일사로 인해 기온이 많이 오르고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가을로 깊어질수록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환절기일수록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시는 건 필수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8도. 춘화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7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8도. 양포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8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7도. 경신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6도. 반석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9도. 영안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8도. 방천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